들을 때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으며 이 땅에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어떤 눈물을,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습,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

0: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1: You'r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net.

시민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헛된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길리어 셀뉴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제 벵가에게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굴복했습니다. 감정에 굴복하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몸에게 닥치고 움직여 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거의요. 닥쳐 몸아. 일어나서 움직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헛된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18절, 이해력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떻게요? 그들 안에 있는 무지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완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느낌이 어떤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그 느낌이 정확히 어떤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에 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는 그 마음을 영과 일치할 때까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이해력이 무뎌졌으니 과거의 감각을 잃고 음탕함에 자신을 내맡겨 탐욕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였으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야스티리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시나요? 이를 이해하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조차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유혹을 던지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치 다람쥐에게 땅콩을 던져주며 하나가 집어먹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런 식입니다. 마귀는 그저 계속 땅콩을 던질 뿐이에요. 자, 하나 집어먹어. 어서, 하나 먹어. 하나 먹어.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볼게. 이 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유혹을 줄게.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감정이 개입될 때 가장 기뻐해요. 당신은 그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저 사람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글쎄, 넌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잖아. 네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과 요새들을 물리치기 위해 몇 가지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거절당하는 경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가족 내에서 그런 거절을 겪어야 했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요새들 중 일부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가르쳤듯이 진리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할 것입니다. 사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0: 굳게 서서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헌신함으로써 사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시고 그 병에서 여러분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헌신하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면 사실은 바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진리를 굳게 지키면 사실은 진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진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셨으면 하는 구절은 골로새에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애초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존재하십니까? 이 진리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골로새에서 1장 16절.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느니라. 보좌든 통치권이든 권세든 권능이든 모든 것이 이 크림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크림 위해 그리고 뭐 쇠물 위해 카스티아로였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위해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느끼는 어떤 배척이 있더라도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함께 가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엇에 따라 부르셨습니까? 그분의 뜻과 은혜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뛰어넘으며 이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예수님.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이 부름받았는지 아닌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얼마 전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 마귀는 마치 물에 미끼를 던지듯 땅콩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자, 받아라, 받아. 제가 말했죠. 당신이 눈물 미신에 빠진 사람일 리가 없다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당신은 구원의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몇 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직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까요? 예전에 힘든 날들이 있었을 때 내가 과연 안전한가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몇 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죠. 좋아, 좋아. 우린 안전해. 우린 안전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을 뿐이죠. 바로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분.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 마귀와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4장 19절로 함께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싸우고 있을 때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이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치유가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한쪽으로 치워둘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크고 정말 큰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이렇게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연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게 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라. 사랑 갖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가 내 기분을 물었나? 딱히 내 기분을 물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대보이 길에 아래에게 보바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조차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지셨던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로마서 9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영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바로 그 영, 바로 그 성령을 받습니다. 그분은 혼자서는 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살기 위해 여러분도 이것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요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우리는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감정보다는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에 신뢰하고 헌신함으로써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마다 그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나타나곤 했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만큼 시편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신경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즉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나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때 비로소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따르면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거르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함께 구합시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버지, 제가 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동안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배운 적도 없는 그 언어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멘.
1: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 This is Hope Radio Angel 5 THWH Palau.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3: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8WH, Palau.

0: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수직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며 우리의 삶은 그 기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읽었고 백성들은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백성들은 환호하고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편 138편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취하시고 주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주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이 Come Alive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갖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주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활동적입니다. 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영혼의 치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신 치유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생명과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다 고 말한 것은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서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무릎을 꿇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놓쳐버린 슬픔 때문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록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즉 그분의 이름이 암보다 높고 억압과 우울, 불안, 두려움보다 높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 즉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보다 높다고 하셨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이름보다도 말씀을 더 높이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까요? 시편 119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 119편은 율법과 말씀에 전적으로 헌정된 편입니다.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시편의 각 절은 알파벳 순서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분명 매우 아름다울 것입니다. 첫 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절은 그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우 아름답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메리베스 메리베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인 베트 베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는 젊은이가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주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10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나이다. 저를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소서.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12절, 오 주여, 주께 찬양을 돌리나이다. 저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13절, 내 입술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을 선포하리이다. 14절, 사람이 큰 재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듯 나는 주의 규례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리이다. 15절, 저는 주의 계명을 묵상하며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합니다. 16절, 저는 주의 법도를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는 젊은이가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저는 시편 1편을 매우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서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제철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의 날에 서지 못할 것이며 죄인들과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의 길을 지켜보시나니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뿌리는 어떻게 깊게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할 때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3절에서 내 입술로 주께서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율법을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시간을 보냈는데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나는 주의 규례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기쁨을 느끼나요? 무엇에 시간을 쏟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계명들을 네 마음에 새기라. 너희 자녀들에게 깊이 새기게 하라. 그들과 대화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라. 이 말씀들을 표징으로 너희 손에 메고 이마에 묶으라. 너희 집 문설주와 문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보십시오. 시편 1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앉을 때나 설 때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일어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잠자리에 들 때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즉 신약성경에 흥미로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어렵구나. 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를 거슬리게 하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기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 중 누가 믿지 않는지 또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돌아서서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압니다.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말씀을 알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던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영기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위에 서 있던 종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아이를 그 가야 할 길로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삶에는 훈련이 따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삶의 훈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격려의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며 아들로 받아들이신 모든 사람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훈계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힘든 일들을 견딜 때 물론 우리 육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명성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 죽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은 그것을 지극히 높은 권위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분의 이름, 곧 우리가 무릎 꿇고 응답하며 그 이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지난 주말에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제가 성경을 언급하자 한 어린 소년이 저는 성경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겨우 7살, 8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 성경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종교인들처럼 단지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과시하기만 좋아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그가 한 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니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회개할 때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예언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Come Alive EZ37@gmail.com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Sh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is TWH Palau, Hope Radio, Angel 5. Listen online at hoperadio.net.
2: T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WH, Palau.